Bone 다음 아저씨 나대 일장대도 Red Bone 1971 시대 or 72년도 아 주다디 일장대 아 주야 일장도 아대 일장대로 아또 Good morning 도 일장